0: 우리 Graffiti Meteora, Graffiti Meteora, Graffiti Meteora. 고태탕아누이 고태오랑아 토누탕아. 게타토누마이 자로하노 미테라니마리 야카테카토아 이테로가 오테네라 이가와카토.
1: 에화카루모아 나코에 히테레오 타케와 오타이토코
2: 티아키나테타야 헤 오랑아 오타토 몽아 하카투쿠라 나카토.